0: 이는 5월 6일 공원이 내리감한 날이야. 저 다음에 진수도 월드 상상이 안 됐다.
1: 늘 상승한 흐름을 나타내.
0: 사람의 탑도 왜 집에 있는 애플에?